문턱은 넘어서면 어지러워 내게 편한 나의 경계선이어서 심장만 어지럽혀 치워둔 쓸모없는 감정은 먼지 덮여 여길 벗어나면 죽음 익숙한 슬픔보다 낯선 행복이 더 싫어서 걸음버린 나 헌신발이 될까만 겁이 나 세상 세월 사람 날 꺾어 신어서

내게 행복할 자격 있을까? 난 왜 얕은 상처 속에도 깊이 빠져 있을까?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 세례지만 나만 왜 맘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 감정이 극과 극 달리고 걸음 느린 난 뒤떨어져서 막히고 내 맘을 못 줘 세상을 놓쳐 몇 걸음 위 행복인데 스스로 한 단씩 계단을 높여 누구에겐 두려운 일 하지만 내겐 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운다는 것은 참을수록 길게 내뱉게만 되는 그저 그런 숨 같은 일 Let me breathe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할 맘인 걸 이젠 알기에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밝게 빛나던 검은 머릿결 날 부르던 너의 붉은 입술 그 음성 그 작은 기억 하나까지 내겐 소중했어
1: 사랑했던 너는 이제 없어 너는 갔어 너 없이 사는 내겐 아무런 의미 없어

0: 사람만을 행복해. 뻔한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을 베낀다. 말이 좋은 안녕이지 결국은 누군가에게 베낀다. 품을 잃은 아이처럼 우리가 낳은 사랑은 버려진다.
1: One exclusive.
2: It's here it is.
1: Two.
3: Now check this out.
2: Okay, fellas.
1: Three.

함덕서 16살의 대일원살단 고하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말리왕 시부개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낫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네영 멸랑 삐죽삐죽 가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 명나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질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굽에 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또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지만이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 이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굴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 쿰이 30원이라 나서